0: 당신 가자 가자 김우거 하천으로 공격이요 우리 마사 도둑질 공격이 쓰리 쓰리 오해 원해 형사 원해 쇼스
1: 하이 하이 스군이 쇼스 도서세요 하이 일리지캉 이단이단 지쇼세요